0: 인장제 수다요 police 보르바노제 제라지 감드나 다서제 이당지 바는 가샤 비스톨제 시다바 데즈 마사 사 인장제 베르노에 무두가 다서제 좋아지고 정말 사야데야 정말 숏바 장안이 다나 인장마지 다금리 다 이바지오 당 당바시니 가담노 라노아들와 마마바 정람을라바 정미금럭바 다 저런저나상아 다 플라스달리니
1: 자스츠티아 아이카 주라가 징르미 나수시 우츠다 중 즐루자 알리용 나컴즈크바 우츠드 망아시당 징암드는 강나상을 징르미에노 네자가만니당 모아창 아노 네타컴리아 아루바 인당 달리장자자 수시 우쿠나이 레디오 앙아르듬든 나 쿠바 카카드리주 농즈가 아루 아서 이바마방 키치사 아창샤 아루 이듬 우츠지야 나이몰롱라 람사듭농 카난 플라자
0: 니 스콜리아 에미 스콜제 마양노자 가오므나 스콜노 아종 이단제 헤드마스터제 마양노자 알랴사 아저니 클래스 6 스타지즈 오너보 니 아누 에바슬렌제 그지 많이 버려요. 당할 알리마 농할려고 말 못해 닥스자드마 다 오크롤 논이 가마나 아정 오크롤 거문 하이스쿨 농 이바실은 이제 당 아노 니 임발농 아정도 봐게 알로 임발농제 금갈려서 다시 뭐 기랑 미바르랑 저 아노 수지 마우정다 니오다 아르미 무슨 니비 안 오나 아스지 이바 저기 아우 리그룹은 이제 빠사서 빠서 원이 헤비윌리 욕 Heavy will in Oje, Ranade, Yanje, Uno, Tim, Stad Bajage, Naika, Lesser, by Ningorni, Mima, Bilam, and I guess I wrote, Navy, Ozuba, I wrote, does no, Yavo Navy, Mahat, Yasam Regime, and other, Tasho, by Nizwa near Sinza, Candinua, Chilibi Nor, Sula Nor, Jeraxada near Sinza, Tasho, by Nikami Magum, Tarbay Naya, Yak Swear the Marbada, Kuo Nokur, Cho Tulur, Johnson Balisa, Pels. Prasuagi police raja, Azu Aliki Libiada, Imagina Azaduna, Tano Naya, Shirawa Naya, Sweadama Feed Masa, Naya, Tulrahams of Fita, Tajina, Wang, Class 10 Bus Sang, Eva Selenje, Nay Arun Wona, Sabahamza, Captain Norton Rosa, Nianan Salamarza, Tajin Miba Ozamawa, Nina Chendaksa, Downong, Tanabajino Rolgolasa. Idanje, Iba Mabanoje, Ajak doesn't answer the Parikza, doesn't answer the Shiamaliza, Ajak Rolgully Waters. Idanje, Chinanda Rang by Lamansayo, Aja Heavy Willin, Oje, Aluza, Ayongsat Gardonzo, Barno, fencing, lay fencing, J. Ajanger, Atuno, Cherabundinoe, last pass, Tibajino, Aduza, Iba Bas Noje, Manuel Shilunga Wang, Azurna, Show getting a war, Asununda, Bushitan, Oje. Uzo Matraga Mwera Galiwa, Niwaima Yawan Pagan Narza, Aruaji, Takana Galime, Joao, Gugu, Kutu, Titi, Damosan, Police, O C Lesser, Idanje, Shilong Noje, Tao, Onoje Baidan, Dwa, Anano, Tania Kijis Aru, Dasano by Nima Jasaba, Ustad by Nasuwa, the Mobu Fit Masa, War, Zangara, and Tulra Gamza, Arun Dasaje, by Chinang Dasaje, Ajina, Ajagi Jo, Kitami Bauer, Das. Ano kuku jege aje team mahado aje kija mahado yaja na tomono asra wa ta zale promotion na uza captain major colonel aja agamzu ba yaje course leader no da ta no je no no ani sa ma jang asan dam ne heavy wheel je to lo na jor be ani ar za zo na banish ma gza da ta shi zo uzu ma zu ha gna zo kuku ri na je ola ma ta na ma jang ano zang do Sakar worker of the Chimitu called Massadachi Nato, Kiran Tanaman, Army, Mausuaji, Johnny, Mulong Tator, I used to wage you, Hamasada. Tara, and go to Bionje, Hotel, and Nomajanga, Ono Mima, Kahoti, Alor, Mokjone, Atwato, some motion at Georgia, Panamasiato, Ustad Bajaki, Nakitani Nomo, Ya Talanga, Pushizano, Arapur, Arubaji, Johnno, Chenamotis, punishment, Nagar, under Tanaman, recruit assassa. That's a new Joe, Matamaga, Johan was on last year. One of the Jimmy to Baran, you were Jordan Lotto, a Johan Noje, Azum. As it was a Matanjo, a Raggy Poor, Babaji, Subegamer, and a Pinching War, and a Naglin Police, no, and Talaman joins her, Baja Star and AB Sagamer, the Selen Ajuba Ozilia, Dan Johan Noja, and Iranje, Diamagai, Tanamur, them Jay.

0: 昌吉拉吉不当个不当的做这种活，不当来做，这不不我我还一个正把敲的了。我是本当来，农业跟他当过风来，熬本真爱就怕冬天从来，江波人啊，我啊闹帮他们。一个真是累呢，你那能啥弄啊？二哥，能讲这么个事情没？可能是总没理，笨蛋子，你那能啥也没呢？各种本领来了，一晒啦国家，红了儿，哦，把儿那山儿给冷不过，中国正大没等，孤狼没来呀啦，难能上台迎敌，把中国。我眼睛吧塞儿跟帮点什么那个让我你让什么呢
1: 六地天的爱哈他呢阿森阿里巴里马农里尔阿水的农农地拉地巴六地天的鸡给朋友里尔六地阿家长人民们啦你送一天的Saga Gibombo, that is a knowing, Saram the Meshiba, Sundong our Zazushi by Tendetze. Gibunga the Meshi the Sim, Yaz and Ram Kalumdak, Chijiba the Sim Jilier, Anunji, Iba Gibongten, Tanen, Maga, Nandak, Mabang Achak no, Zarami Jimbeer. Sher Gibong Loma no Amandaga Lear, Zaram the Jimbiba Ula Gichi, Yimeno, Aro Deer, Araga, Angadeter. She's a dark pusher in Yashibagi, Gibunga Lanotum Adama, Mesumboba, she sashidak.아슬 무슨보바 더 칼람다 양이 반우기 그지 시닥 그지다죠 아슬 더미음 다우지지 그지 이듬지 앙아즈갈 다디 시작이 우츠가 근데 금바즈 다노르 자노 시바 다나롱 마종 리아스 바이 스콜룽이 시디가 버나르와드 쯔나마가즈 대지 이바 시디농 즐로 알리바지 야마야즈 네르저 두미야 수월 아슬 다마지 바이 꼬당아 망아즈다즈 바 스쿨룽이 아기낭 아징와 라야시 그지어 야다마지 아슬 수월마스 니그스 아사바당 세우즈 아농지 입두미야 뜻지 사유와 인듯 바 다이나감당 아리마농 사인디스 돌루디바감 아슬 바 드능야 도마스 에디슨 레스 아슬 바 스쿨리 이타슨당 아오 Ali Manong Gibongai Galier, Saga Crescent Gibongji, Danur Katan Sibano, Gangadang Tong Dibang, Gibong Galier. Kachiyong Danur Katan Asazushi, Tamendak Takchi, Krista Gaba Gibongya Lier. Gibongya Danurasushi, Tangazak Takta Chung Diba, Asu Yangnudak, Insum. Anongji Zerabodamji, Krista Akaba Takam Kasitzila. Asun Katnong Krista Makara, Asunukiasun Danurum Akaziz Makai.
2: 你这不搞事呢？给不弄到那种结果嘛？可当二十次，一把应当几个安得呢？
1: 那要生当把弄几年没弄得出来个些的，阿是那给不弄到那个当十八的，肯让落的。来十八弄啊，等弄上个弄两个没接的呢，阿是弄啊些嘛？阿俺接那只正让弄伊阿我把上忙的路的吧，阿是打中的吧？阿是亚嘛只，阿是弄弄到那。可当时在说些，整人民哭了都那个叫脸儿。啥个？他那这波爱他的，他那人整人不弄安逸的字吧，也读字儿，弄深度了。degree 大中，基友金大中本人，基本拉斯卡有怎么样儿？
3: 嗯
1: 好，可能那些在基本话接叮当。啥个？一般阿妈基本接，每次大中人人弄字吧，哎呀，给牧师把么事搞哩子？
3: 嗯
1: 他那阿里。